0: 손안 상이잖아.
1: 네.
0: 그러면 is Carlos on a 2027 Chevy Utility, no plate associated?
1: 아니, 카피, 땡큐.